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0: 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마귀를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이긴 것처럼 살아라 주셔. 아파르시 샤고 합본 시다게 제디데스 바.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보는 이유입니다. 거짓말쟁이의 말을 인용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를 왜 인용하겠어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인용하세요. 이제 당신은 당신이 보아온 것과 먹어온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먹고 사는 거죠. 당신은 그 모든 거짓말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은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마귀를 다루셨고 우리에게도 마귀를 다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대중에게 공개했는지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순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죠. 누구의 권리도 침해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플 때 내가 기도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네 그럼요라고 하면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소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박과 거짓말로 마비되고 거짓말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거짓을 믿지 않는 진리에 대한 은혜를 주소서. 시장님의 아들 여기 계신 분들 원하신다면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죽지 않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죽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자존감이 매우 낮았던 시절을 극복하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법을 배웠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100만 달러를 벌고 세상을 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들이나 딸입니다. 감옥에 있든 감옥에 있든 당신은 그의 아들입니다. 산속에 있든 대단한 사람이든 축구선수가 됐든 무엇이든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아들이죠. 신에게 당신은 먼저 아들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잘 들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가 신분을 훔치는 곳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것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아들의 지위를 훔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약속을 읽더라도 당신의 패러다임이 내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평생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에 대해 했던 모든 말,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 당신의 이미지를 훔쳐가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담대함은 아들이라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대단한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대담해질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불안감은 항상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딸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이 모든 훌륭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가족이 함께 여기 모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이 목소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말이 당신의 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되길 바랐어요. 이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이 멋진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아들과 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협을 받거나 도전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인용할 것입니다. 악마의 거짓말을 인용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진리를 인용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이 하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경건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마가 오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신이시니까요. 그는 신이 아니야. 당신은 신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믿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여기 계신 분들 중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는 방금 한 시간 45분 동안 당신이 잘못한 모든 일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죽지 않도록 벌을 받으신 거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그게 당신이라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고 제가 구원받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에게는 항상 새롭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건 확실해요. 집 주변에서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냐고 말하곤 하죠. 우리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고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눈앞에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제야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연필처럼 서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저를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개선되면 수평적 관계도 개선될 것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의 육신의 삶이 줄어들고 영적인 삶이 자라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잔인하게 매를 맞을 필요가 없도록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잔인하게 매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많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거룩한 면전에서 저는 거의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목사예요. 알다시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그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당신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는 당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만드신 분, 즉 여러분을 형성하고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아내와 자녀를 주신 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셨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방법을 알고 계세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미친 부모를 뒀을지도 몰라요. 저도 가끔 미친 부모를 둔 적이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설사 그랬더라도 잘 해낼 수 있어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알려주면 아버지가 사물을 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될 거예요.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를 존경하며 오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2: Broadcasting the sound of faith in Jesus Christ. We're Hope Radio. T8WH, Palau.
3: Hello and welcome to the Come Alive broadcast. This is your host, Mary Beth Jackson.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It is a pleasure to be here with you. I would love to hear from you.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We're going to begin with prayer. Father, we thank you, Lord, for this day. Thank you for the privilege to be on the air. Thank you for those who have tuned in now and in the future. Lord, I ask that your word would go out to the nations. God, you said to ask for the nations and you would give them to me for my inheritance.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for my possession. I thank you, God, that your word does not come back void, but you said that it goes out, Lord God, just like the rain waters the earth, that your word goes out and it waters and it refreshes and it brings life and it brings healing to bones, to bodies, to minds. I thank you, Holy Spirit, that you breathe on this word, that it goes forth in power and in demonstration. I thank you for good reports, God, that I hear back that there are people who are healed and set free. Thank you that your word brings life and that it is light and that the darkness cannot overcome it. Thank you today, God, that people come alive. In Jesus' name, amen. We have been in a series in the book of John, and now we've gone into the book of 1 John in the New Testament, and we're going through again chapter by chapter to understand the message from John. And he speaks a lot about love and relationship, which is so important because we have a God who we don't see. And he says that how can we say that we love him who we don't see when we don't love our brother who we do see? And so he challenges us in our walk with God today. May the reading of his word be challenging to you and call us, each and every one of us, higher and into a deeper relationship with Jesus. And today, if you don't know him, this is your opportunity to, because the word says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Don't harden your heart. It's the day you're going to come alive in Jesus' name. Let's go into the word. 1 John chapter 3. See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and that is what we are. The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is that it did not know him. Dear friends,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what we will b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But we know that when Christ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All who have this hope in him purify themselves, just as he is pure. Everyone who sins breaks the law. In fact, sin is lawlessness. But you know that he appeared so that he might take away our sin, and in him is no sin.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No one who continues to sin has either seen him or known him. Dear children, do not let anyone lead you astray. The one who does what is right is righteous, just as he is righteous. The one who does what is sinful is of the devil, because the devil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because God's seed remains in them, and they cannot go on sinning, because they have been born of God. This is how we know who the children of God are and who the children of the devil are. Anyone who does not do what is right is not God's child, nor is anyone who does not love their brother and sister. For this is the message you've heard from the beginning. We should love one another. Do not be like Cain, who belonged to the evil one and murdered his brother. And why did he murder him? Because his own actions were evil and his brother's were righteous. Don't be surprised, my brothers and sisters, if the world hates you. We know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to life because we love each other. Anyone who does not love remains in death. Anyone who hates a brother or a sister is a murderer, and you know that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residing in him.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Jesus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If anyone has material possessions and sees a brother or sister in need, but has no pity on them, how can the love of God be in that person?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 and in truth. This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and how we set our hearts at rest in his presence. If our hearts condemn us, we know that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s and he knows everything. Dear friends, if our hearts do not condemn us, we have confidence before God and receive from him anything we ask, because we keep his commands and do what pleases him. And this is his command, to believe i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and to love one another as he commanded us. The one who keeps God's commands lives in him and he in them. And this is how we know that he lives in us. We know it by the Spirit he gave us. So let's go back and take a look at these. And I love how it starts out in chapter 3. It says, "See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Another translation says,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unto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And if you understand exactly what God did, what had to take place for us to become his children, it is amazing. And again, I say, stop and take a moment, pause, and don't rush through these things. Play repeat, listen to it over and over, and let the word get in you. Not only read the word, but let the word read you and understand what God has done here.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 fact, Jesus volunteered to come, that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Jesus was willing to go and die for our sins, that when he knew when the Father was going to create us, in order for him to give us free choice, a free will, not being manipulated, not being controlled, but that he would give us that free choice to say, "I love you." There's nothing greater as a parent when you hear your child not just mimic you and repeat like a parrot what you say, and when they say, "I love you," and they say, "I love you" back, but when they of their free will say, "Mom, I love you. Dad, I love you." And that's what God was looking for. And so he gave us free choice. He gave us, and he saw that we would mess up. But he already planned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that Jesus, he said, "Father, I'll go. I'll stand in their place," because sin demands a punishment. The scripture tells us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nd Jesus was willing to come and live on this earth. It says in Philippians 2 that Jesus left heaven, all of its glory, that he didn'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hold on to. He didn't grasp onto that, "Here I am in heaven and I am not stooping down to earth." But Jesus humbled himself and he became a man and he put on this flesh. And it says that he learned obedience by the things he suffered, that he had to be like us and learn how to obey his parents, to honor his father and mother, to do what he's supposed to do, that he learned it because this is his first time living in flesh. When he was learning alongside his earthly father, was a carpenter, that he learned how to do carpentry. And do you know that when he smacked his finger with the hammer, it hurt, and that he learned the pain that would be coming to him at a later time when that hammer would be nailing those nails in his hands, in his feet, that Jesus knew what he was coming to do. It says that he endured the suffering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because he knew that he was dying, that we could have a relationship, that we could spend eternity in heaven with him, but that we could begin here on earth and have fellowship with him. That because of sin, we died. People think, well, hey, they didn't die right away, so maybe it really wasn't true. No, God says that when we sin, we are separated. And that sin that Adam brought into the world separated us from God. But Jesus, he comes and it says he is the second Adam. He is the last Adam. What he did for us was once and for all, that he came and he died and he shed his blood for us, that we don't have to die the death that sin requires. Jesus stepped in our place. The word says, if you believe that God sent Jesus in the flesh, that if you believe that he died for your sin and that he was raised from the dead, that you will be saved. But it's your choice. He gives us choice. He gives us freedom. And it tells us here that everyone who sins breaks the law. In fact, sin is lawlessness. You can see the lawlessness. You can see the sin abounding, but the scripture tells us that where sin abounds, his grace much more abounds. But do we keep sinning so that grace will abound? No, God forbid. Paul tells the Romans, God forbid. But Jesus says that we have an advocate, and we talked about that in the last lesson. And if you haven't heard these, you can catch them on Spotify on the Come Alive broadcast so that you can follow and hear the teachings that have been before and go through the whole book of John that we already did and the prior chapters here in 1 John. God says we need to love one another. He gives the example of Cain and Abel. Cain hated his brother. He belonged to the evil one and he murdered his because his brother's actions were righteous, but his were not. That we hate people because they do good, that they're doing right and the light is shining on our misdeeds. But God says that we need to love one another. And he tells us that how we can know what love is in verse 16.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Jesus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You see, it's the greatest sacrifice that if you want to be great in the kingdom, Jesus showed the disciples, he washed their feet, and he said, do what I've done. Humble yourself. Jesus humbled himself to death on the cross, and that we need to die daily so that others can get what they need, that others will see the love of Jesus through our lives, through our example. When people watch you, are they seeing Jesus? Do you call yourself a Christian? Is your life reflecting what you say out of your mouth? In fact, he goes on here to say that, how can we say that we love someone if we see our brother in need and we say, hey, be well, hope you live a good life. He says, but let's not love just in word. He says it here in verse 18,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 and in truth. Action. Today, God is calling us to action, that there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done. And even if we say we know God and we love God, then he says we must obey his commands. And there is an action to our obedience. It's not just I believe, because the demons believe and they tremble at the name of Jesus. They always cried out when Jesus was near them, Jesus, son of David, what do you have to do with us? See, they know who he is. It's more than just knowing who he is. It's more than just a mental assent. It is giving your life completely over to him, doing exactly what he did. And it's the great exchange that he who knew no sin, Corinthians tells us, he who knew no sin became sin for us, that we might b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Christ Jesus, that he became poor so that we could be rich, that we could have the inheritance that God always intended for us, that he takes us back to that relationship, that he wants to walk and talk with us like he did with Adam and Eve in the garden, where they heard his voice, where they felt his presence, where they knew him. That's what God desires. It says that we were created to have relationship with him. And today he says,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 He is calling you. The days are short. Even the weather declares we see again another horrific earthquake in Taiwan. There was just one in Japan. There have been many. That the earth is groaning for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to be revealed. Today, he's calling you to be his son, to be his daughter, to be his child. He says, you must repent. Repentance is saying, God, I am sorry for going my way. I am turning to you. I believe, Jesus, you died for me. I believe that you rose from the dead and that you are coming again. Forgive me of my sin. I renounce every other idol and I give my life to you. Come into my life, forgive me. He says, if you've done that today, you have come alive in Jesus' name. If you prayed that prayer, I would love to hear from you. You can contact me at comealiveeasy37@gmail.com. I want to know how to pray for you. What country are you in that you could share with me some needs that are prevalent in your country so that I can pray for you? Jesus says that we are a house, that his people are the church, and that the church is a house of prayer for the nations. And I want to pray for you today that you will come alive in Jesus' name.
4: Did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Ministry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Well, thanks to our website, you can. Just visit our website at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the great Christian programming availabl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Make sure you check out Hope Radio on the net today at hoperadio.net.
5: As always, it is great to have you back right here on God is in the Music. I'm Scott Rappert. We continue this week with our message, The Truth About Eternity. But first, we've got a top five song from 1993, from the history of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from Scott and Christine Dente, The Door of Heaven. This is Out of the Grave. The Message, the Truth About Eternity, coming up right after that.